0: 고생했
1: 어아버지어서쓰는 SMS 는파싱탕라시오나하오나리에는보려 SMS 풍가함앙백월절라니브리젯풍가함타국브리젯르자몽니꽉타잉가코랑클라이키능아노비션나드니대권토디디부르마니바이르삽삭디니시니야크라이버돌니대국라자승사르노야카르이클랑탕카아니하이니방아니하이니카니하이니바그이승야크라이버돌니응그이비니폴라각자그이동나니응텅함바이아우야크라이버돌니아코럭사타쿡라자승사르노야카르이탕가하니타쿡브리즈사오르가아우빌레카캄마니콕비니폴라아보노이쇼로각상마르텅대비니누쿠니버릉가바하니하이각상마르텅코랑클라케흔마니어르자몽흥가이도어비쇼난바이르잡자크르자몽모토마티아니생카나흥가이도파디카나니레닝가어르자몽노

0: 일단은 나무 걸어 동거 걸어 뒤집어 이냐 나무다.
1: 더더더 한 바이 다코. 아우 다코 브리즈 사가 하풍어 행리다르 디브로도 일리다르 허러 딘리다르 비네 아콕 보 쇼이노 하지 파디테케세 콕도 할로 할로
2: 할로 할로
1: 아 담봉카 사원 카나야 카 함께 코랑 카나이 동고 이쿠 사원은 게 히다 콕 그리 차이톡디 아우 테케세 콕도 나네시나 할로
3: 할로
1: 에 람소가 다코 디브르 카함 Answer Kubino Zawana Sung Dul Take Tin Liter Let Nung Nanina Consocum Abnik Psych Bang Nungi Market of Sung Nungzago Zorao Sung Zorao Mav Kining Zagi Heda Fungaike Makan Korang Sugar Tig Last Tajan Nungiagrao Abuni Yagulo Hanyahai Gang Kishin Nungo Elb Abuni Yaguluba Samung Roksake My Roksakishin Nungo Elb Abuni Yagula Hanyah is a gang picking over Hirokna Piaba Sung the Gang Fru Simia Kangya Frupo, Sunting Nani Nango, Jess Hanai, Jet Tashing Okurangaji Nitaku, Bridges, Bukukonika, Bukuglocks me, De Boroni, Jotomino, Boronian Shoinum, Ow, Sung Hadu Ticket Din Hayaka, but Din Nitiki Sarawun, the Man of Yaba, Sung Minimum, no, Maximum, no, Do Ticket Din Litter Lesson, Nung Nani Nango Tui. Ow, Gaisaburg Shak Kaham Tonga Bagate, Overhai Zorago, the Belike, two money Zorang. Sung table, take a bang, Nung Nani Nango. Why Shabano egg litter, do litter, Nungipani, Abahaya, Tashing Taku Bridges, Haman, Abosun, Funga egglitter, Funga egglitter, Funa egglocky egglitteria, Kisekisekisekino, Sung egglitter, Adi for egglitter of Hanikisekisekino, Abahakin, Sung Nung Nango. Taining Hangata Munga, Taining Kabang, Sung Sutiuna, Badum Logo Tango. Nanga Sutimani, Bissintinoni, Shakni, Hamiasaya, Dokshindo, Nokoru, Sung Jeffro, Shak Hamiaro, Nadi, Kabanko, Kantel Nango, Shaka Ham. Proving Nanango, Sakamiro, Fruvo, Sung Tino, Nungani, Nango. How can I tell the logiriti by a shack? Jarati.

수고 근해동의 가방이다 구북국 대마리기 진심으로 FM 진도 101.6MHz 어제라 동안 열리다 하나의 남수고 노릇니 함작마 진이 가동마 반다워 노릇니 함작마 진이 가동마 반다워 보 노릇 꺽둥이 비승되게 노릇 그런 게만어 아대 노릇 가난한 무승만이 노릇니 가난한 무승만이 아나로니 카니 어르자몽 노르니 카나나 무슨 문 이르자몽 힌디 하야케바 거그버러 거럭 르자몽으로 거절하노록 카나위만 카나이동디 러기리동이 빠야 석자라테테 한바이마로 반다 카나이동마 바게 러기리동마 바게 어제라 시니스디니 저라 코고 디볼 담샤타모 쇼티키니테 무플릭바

다시마 하녀하이 거룩사 다쿡 거의 허름하니 아양문지람 가면이 다쿡 도르니 남도끼니 GTI 해니리 잡자 거울을 잡먹노 바디비닝의 기나라이니 다쿡

0: 아우 그날 정말만이야 저라 그날 톡톡하 허리 짜먹으러 가야다 아우 거의 허리 짜급한 무증어 대부로 짜먹으러 똥고 비아바 저라 때렷때렷 탕릇탕릇 탕근 여동어 저라 꼭둥이 발생 하니하이 정 탕래는 그런 래는 꼭두고 나에는 하니하이 어저라 샤부동 헬로 아 비아바 따무궁하 아우 대사 그런니 가가요 꼭둑 많이 탕근은 Hanya hai kau tu pasca pasca kau jera hello.
1: Hello, di berkaham banyak pasca.
0: Di berkaham telam sebab takuk.
1: Berapa hari Robin jera di rumah?
0: Berapa hari takuk Robin jera?